0: 주던 어제 밤 전화는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 빼준 어쩌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제 밤 전화는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 빼준 어쩌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
1: 现在时间晚上七点，推荐你《我可能不会爱你》的主题曲，还是会。夜幕低垂，爱与思念依然在心中流动。这里是淡江之声 FM 88.7。

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는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제가 아시지 않은 영들을 품에 안고 집도 downtown 빈 무대에 섰을 때